0: 그래. 짠이다. 예.
1: 싸게
0: 뜸. 싸게
2: 뜸.
0: 짠이다. 짠 앞에 앞에. 예.
1: Come on, tap the beat. Come on.
0: Now look here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. Turn it up now. Oh, yeah.